중에 다룩기는 10월 동지선 달인 좌오 우유가여 나이고 건강 간질 소리부터 3,800가여 나이고 불구로 두고 일러도 감중력 간상연 여나이고 육독이 문에